0: veteran South Korean war correspondent Kim Young-mi is on her way to a Ukrainian jail. After months of effort, she's finally been given permission to visi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.
1: 대통령실에서 허가를 내려준 거는 알고 있지만 딱히 누구라고는 알려주진 않았어요, 공식적으로. 근데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대통령이실 것 같다라고. 여기는 이제 외관이라고 다 찍을 수 없다고 해서 가방 안에 이제 카메라 넣고 이제 여기서부터 찍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찍은 거예요.
0: In her edit suite in Seoul, she shows us footage from her documentary that was broadcast on a leading South Korean television network 3 months later.
1: 여기가 한 칸 더 내려간 지하 쪽에 있었거든요.
0: Captured on the battlefield in January 2025, the North Korean soldiers have been incarcerated ever since.
1: 저에 대해서는 아는 건 없었고 한국 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는 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우리랑 인터뷰하는 거에 대한 퍼미션을 가장 먼저 물어봤었어요.
0: Al Jazeera has chosen not to show their faces.
2: 안녕하십니까? 네, 저는 남한에서 온 기자예요. 오늘 인터뷰 때문에 왔는데 저희랑 인터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. 네, 인터뷰 하는데. 네. 여기 잠깐 앉아서 저랑 얘기하시는데 저희 인터뷰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를 해야 저희 한국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생겨서
3: 어떻게 도와주죠?
2: 데리고 가려고.
3: 호텔들이 가는 리마스터를 봤어요. 지금
2: 만약에 북한으로 송환될까 봐 걱정이 있었어요?
3: 그런 걱정이 많았죠. 이게 우린 한 번 이렇게 죽이면 그 사람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이 씨를 말려요.
1: 1년씩 갇혀 있었으니까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이들이 살아서 우리 한국으로 올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계기가 되길 바랐던 거죠.
4: 전쟁에서도